뭐 여봐? 뭐 여봐, 따따. 뭐 여봐, 따따. 我的眼巴乌 你都理了你哥 你都理了你 都理了你哥 你都理了你 你应该的眼是了你 我来下古巴风到了 우리 아타올레 아티발리아 꿈이 어느 게 유로